Hey girl, this is my confession. I think I'm falling in love.

솔직히 말해 음악 같은 건 가능성밖에 나한테니까 가사 쓰고 기타 치는 거는 믿어 없고 여기서 온 감동 커져 변질될 것 같아.

0: 예상이 없어. 예상이.
1: Yeah. 2025. 하하.
0: 뭐야? 죽인 노래를 하나 만들어. 기가 막힌 노래가.
1: Telepathy's the call.
0: Can you feel the vibe? Happy, happy, we're staying alive.

버스 너무 보고 싶다.

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

수바른거려 눈을 감지 못한다.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,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다. 다 줘보지도 못한 내 마음 속에 너란 존재는 아직 사랑이다.

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

메시지 아무것도 못해 가만히 네 번호를 눌러 또다시 아닌 줄 알면서도 심장이 널 붙잡고서 놓아주질 않잖아 나 어떻게 살아 매일같이 독한 술을 계속 마시고 어렵게 끊었던

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

지금은 헤어졌지만 다시 볼 이유마저도 사라졌지만 어느 날 문득 내 생각 날 거야.